야, 다 잖아. 내가 다 챘다. 아, 다가 가서 시작 미마래. 엔드네 안데 야윤에 다 챘다. 배지 가실래요? 너 가버래. 엔 챘어 올라. 그냥 섬지샤이. 에니 제가 룸 가실 때지 룸 가서 가시는 게 땡가. 봐, 천재기. 당연 그게 싹 동원 면지. 야, 다 챘어 고구이잖아. 당연 사모로. 德巴格的前给前上学前南国是差的要的那南国三界呗那车给宁俊的那三界给德巴宁俊早前送我印度站呢还是前去学古要的那就三八三国开的那南国三界给车给宁俊差的要的那年那么久那南学我这其实站呢 nge dhe dhu kye gyu na bo san je be che di ene tu ning bu de be yina ta wa to je ba ni gi thane du yung res